0: 빵.
1: 꽁.
2: 너라? 너라 잘 먹어?
0: 오빠 백궁.
2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2: 뿐 사사에. 그래서 뿐 뭐든 강갱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 너무 소싱 나놨고.
2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갈의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저 뜬도고 뜬와룽 너뻐 미니마켓 적합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쿱 구나아키 하피 강구 녀켄 QR쿳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2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ung.
2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
3: Pro 4 RRI Semarang. Jos tenang.